어차피 기차오 기차오 기차마니아 기차오 바꾸인 비아사 나마 우쿠르 주알란 뱀퍼냐 gitu mang. Cara nama jauh ti enak tapi bemper nama RC tahu. Oh, yeah.